난조는 의사가 불안해 알프레드 봐. 불안 하우디 반드라 매수 털이 내고 난 일에 풍골 난 이해는 바운드 삼보도야 의사가 불안해 알프레드 봐. 민은 조디 미전데 민디 바르 조나르 미전데 안 조나르 조르데 카라 자사 조르데.